0: 마틴.
1: 안드레아,
2: 로미나,
3: 제니,
4: 세리나,
5: 에레나,
6: 아란,
7: 마리오,
8: 도메니코,
9: 파울로,
10: 미르코,
11: 오스카,
12: 사샤,
13: 야쿠포,
14: 알레이,
15: 사브리나,
16: 시모네,
17: 발렌티나,
18: 야쿠포,
19: 프란체스카,
20: 알레,
21: 니콜라,
22: 발렌티나,
23: 메기,
0: 마르코,
24: 알렉스,
25: 일라리아,
26: 자다,
27: 제니세,
28: 알렉시아,
29: 샘플레 솔로, 나마디!
30: Sono momenti da sognare, altri per giocare, altri ancora per la voglia di ridere. Ci sono momenti dove la tua unica compagna è la rara. Radio Domus Novus è sempre con te. Radio Domus Novus, momenti da vivere.